0: 앞으로 하징부터 효과의 탕만이 보 녹사고 앞으로 보 어 베람니 약각나니 힘께 비티리나니 낭나이 롬디 구물라스 40g 에바 게이벳 20g 하이케 모노빌 20g 리터 가이색도요 사풀이 살지 올올로노 와이니 와이템색 사레 리나니 낭나이 제프스 프로 부터 디사야삭 하징부터 푸이만이 약으로 샤글롬 타이 에바 녹 비싱고 기시사 하 쿠르이 아로 하싱사리의 아사가워 하싱 포브이 도니케 하싱 가함 프레스동구 하싱사 사가 제가 피네 리케토 데이보노 가함 아타니 하싱부터 가함 동구 데 프레스동 아타니 하티오 카리케인게 모록 몰라자보 마네 마노 하게 디니니 바게 하싱 카이마네 땅베티니코 아슈크 조라디노
1: আসুকজানা লালামানে জড়াব খারি জাক্ষা টাংবিদি তাব খাবায় ন লক্ষপতি দেবরমানি খরাঙ্গ জাদুনে রুচাপুঁ

아기시나 모두 그러나 아기시실라야 그러나 모두 야부구 까야 걸어 이주노 가자 걸어도 이주노 두부만에 만일라 스레몽 싸노 바보 스레몽 싸노

0: 복 오쿠물레 방스트 유창넉 오고따바이 카카이바 보석조원어 부바서원어 엄마야 잘러 또무 검무로 사가는 바 부방땅파유 콜라인까보 부방검으로 차는
1: 아숙자나? 자더니 걸어니 길을 잡은 거 걸어니까 수던 대포르마비 멍거티 대포르마 아가스파니 아고르탈라 따보크나바에는 어른 대포르마니 걸은 거 르지 아픔

아숙제라? 어른데 불만이 커란 거, 르차몽, 가나바이카. 아까서 보내 아고르달라, 어버니, 로그인어바이카, 디니니, 디버저라니, 걱부럭 반다.